0: 않고
1: 던졌다.
0: 흐트러진 머리가다 두귀 밑이가 느렸구나. 비가 흐르나 눈물 옷깃이 모두다 사무친다. 엎드지며 자빠지며 천방지축 따그르가다 동네 앞을 나서도

꽃등꽃이 이골 구제하고 빛을 잃고 준주네 안슬피 우러 백반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규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악루성어 기수어 울고 뜻밖의 투견이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어 니안불이 부려이기라